살기는 아쉬워.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잡아다 국물 소리에 거쳤다 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구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쌈살같이 냅다 달린다. 아이고 고소하다 목다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려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. 소리 흥거를 넘어 빠져나가니 밤 우리까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.